경고라는 전화를 들고 해야 요요. 언제나 것도 말원에 보고 요고. 이 노래 요인도 따라따라. 어 있다 보이나. 이 땅이라 이 도구야 이. 아빠야 우 땅이라 내기. 누간 대시라. 이 땅이라 다시 도구야. 너한테 봉양 보라. 그러면 또 나오네.

0: 이번 대면 또 하나 변이 무슨 말이로 건다는 메시지게 구나게 당일학교 당학기에 요한 메우리 FM 89.9 게 나 대면 또 하나 무슨 말이로 건다는 메시지 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BBA 메우리 FM 89.9 게 나 더러워인 무슨 말이로 건다는 메시지게 요한 까나고 구나 말하고 당일이야 나 원대 또 뭔다 일까요 스나 더러워인 와기나고 이가로코 본 원우와 게 구나 망아 더러워인 Nongora ekning kan yam kongora ki am ketanwa ta ki atang rekna koi yon meuri FM 89.9 sna kaina ko moto korana na kon nei yere nei shana e twain me kuna na tokorana
1: Let's go girls

그분 대면 라나이 나완데 대가 본가 요게 아무다 인가 이번 시 워피 메고 워리기 디미니스만가 요에낭 보루 와이와 옛나 타우로 아이리기 니가 우린 거니 본 라이드 와이와 스나 메가 타우로 아이 와 기나 간완 나라 라완 가 코서리 메텐 나놈 프로그램 게 구나 기야 땅이라기 가땅아 티에 요안 메우리 FM 89.9 옛나 타우로 아이 니 부스마이 로건나 메시지 게나 곰 게르과 땅이리에 베나 나오라 약니기 Ungora yakni kunam ke yon meuri FM 89.9 dinga bunga yo. Kwa mese chuna konara Facebook page PPA meuri FM 89.9. PPA meuri FM 89.9 no ya. Kunana ben dauroin busmai ro konam mese chon. Kana kwa kunam ke ro kota. Kota ngiria bena ungora yakni ki. Ke iro iro uyete tenasini kiri basin dinga bunga yo yon meuri FM 89.9. Sina dauroin wakina kwa sina kaina kwa tukorana. Ina koiya kain Chris game kuna iya kuna ni yere ni Stephanie ki cool ride.